0: 니놈이 사나 부름 뻑가기엔 징후이 몰람낸 징카이빵부마이다 훌타올라버시 빙일라이릴라버야 올리 까우타친구이 내려글리니 라이오이비능부부 아이고깨라우사랑리리르까뻐사랑리마땀마두데디마랑인디팔자과 말리마이 땀빵떡들리베르가 징후마야물리그마이게요올리르그시라나 고망 말인도 코로코로코리 자랑으로 응시거든요디 오끼끼리리 콩아가 람렐레이 하우싱 마람 가이 오임놈 신공야가 그저기다
1: 이래이 박니

손절이 이붕오 또올라비 나나이나 나학기 민카이다보 타이방기 장사품니 나학디 붐나마키 마푸니 나학디 나학기 타모일라이골다 사차게 푼시나 로이드바미 쿱두파오바 장자리 나나이나 나학기 나팜다 손절이 이붕오 또올라비 나나이나 나학기 민카이다보

감에 있는 신부부 히다고 있는 시즌나박이 말한다 가라당 탐제리 아한바다 저카우퍼헌나나바 당카이 물락라바 감에 있는 신부 토이독헨독나 가나바 진장니 마시다 코히 아싱바 얀바야이 아니수바다 감에 있는 신부 아시 라인의 두만방암바 진작 아마니 ahum subada laiho diabetes na singba laina sida khamen asinba yamna kana ba chinjak mani

이사야 시 타한제 기부갈로이나나 땅가가 시기오이네디 마타미사이싱 란톡자바 마땅하시다 루신자리 아카스바니 임팔 하우지쿵파 마시다 로비라시 radio class jani ni futare chubatangkakta class 8 science subject ki lesson number 15 some natural phenomenon thoramasi department of education is samagra shiksha manipur gi tengbanga luinana puthok chabatharamni laubirasi radio class jani ni futare chubatangkak

마탕 아세디 남볼 공카 마칼레 가이데기 건쟁범 토이스나나 칸비락 베세 마목란 톡저리 칸비락리 베세 후 상곰 하이리바 필마드데기니 세이슬리바 에케양고이 세이링바 오젯바부닝 토우잠 세이랑바 에케양고이

이세 시타한 적이 부가로 인한 땅가가 쓰기로 인한 뒤 기칭란 톡자바 마땅한 신들로 신자리 더럼 선독나 따한 자리 발시 아카스반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되기니 하우직 채널 쓰기 마카타락바 누가이르바 더럼가야기다 막 아동기 앵커 메리나 오이남다 쿠시나자리

0: ba na ma na tawri ba ni ta hai doi ba la za si na para di ne ma pa lo doi ni pari si ne ta hai doi ba
1: u ni mo se
0: a ga kan ka sa de kan ka sa de a du ma wa hai sing do mai pa mu na ngang da hai bi no hai be wa ni ko di
1: ei ngang jom de kan lo ni ma na tawri ba mo se a ko shum yin do le ji ja hai ba ro ai na mo wa na ka ra han hai dra i pa gi bu ngo no du mai na to bo hon de pa ti ye si lo na ka ya pho na ka ya mo wa na hai ba na ko ei ei le kai ma mang si ne nang na maram mu erga ne imaj thanga to sat pangam dre ai imaj ur pangam dre
0: moi pa mo
1: ai yam pen di ai mashi mashi mashi yam pen d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0: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1: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0: mashi
1: mashi
0: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mashi
1: mashi mashi
0: mai pa bunga se ang ta tap thabi go se nasa anu pas nia chang le mai ka da amuk ta tap thabi go anga ngi phajana war wa te ma lore matam se pa yo re mai pa bunga amuk te ding hak te nia ta na patha gi sike dor ge se mai pa bunga
1: masi pu na masi nang na thon nga ka
0: oi khang e ba
1: nang na nasa war pa ngam de masi thoi bunga ta ne
0: se
1: nuwa gi nasa chi ju u da shar pu de ai yum ji de ka ma chala ni de ai nang hai bi de hai de nang
0: si la oi mi nang wa
1: nang hai bi de hai
0: bi nang wa
1: 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哎呦
0: 삼척띠 레이버 콜라야 말이 마도 시즌 나빠 따온 거다
1: 버린다 딴인데 딴인데 서로 나는 뭐로 올라오면 나하보네 너 깨끗한 기분을 띠해봐 야래 서로 쪼로 서로 아이 나한테 깜짝 놀이 비르는 서로
0: 가나하나 아이바드디야 잉어 자 너고 있는 시 하드나 이사이나까 우리 번이네 이마기 타모이세 불룩 야옹네 이사분은 시리 번이네
1: 아이 암도 딴인데 아이 신인 겁니까? 아이 딴인 게 아시니 너와
0: 또밀래요? 딴인 들어봤었다 이만한 하이리버스에 능이 번어방 악다니네 이행원 예봉어 이만한 능원다 능이 분시야마 구돌다 위래 능너 소무 힝너버기 마하오 마숭 비비래 예행원 딸방판 분어먹으세 북닝너부 맘라바디 북밤맘만 아두가 낭기 북닝 와칼 타모이 북한질레가 탐미바 아몸마도 록통니 마기
1: 야 내봐 그런 강은 뚜고 이렇게 도겨 나 꿈이야 스가르르랑 총
0: 넘는 따져봐 야로 있다 낭 산나 띠네 산나기 다 뒤번나 띠에 아이기세 이사 산나 마름 목보다 하이리번 이 마기 와이마다 히똑다나 마이 빡빡다나 사루꼬르빠 이사나 세히 카라스노 공라 이번 마홍 시부까리 노이바 이마이 부모
1: 아이 그저로 개바 뭐야 빠간 가지면 어쩌어
0: 낭 타우나 야우디네 미오이 버 구디 막세 농겨이 버 타우나 아마맘 샘비버 막 부나 비비럭바 낭 마이 티러버수 한나 한나 그 야락 원로 하이드나 이마나 농원다 하잔 하잔나 하이키바 낭기 농들 로뚜나 텀리바 타우나도 부토로 하이바니 부모
1: 샷로 따닝드리바 니네 따닝드리데 따닝드리드나
0: 이마나 나 못딘 잡아마루 오이는 훈기 와락 타우리 따라바 나한 땅크라마마 뽀가세 마미 사만게노 이붕어 난 아이기 사닝 타우니네 이마게 이붕어
1: 야오원 뭐가 엄청 이화하드리네 마마를 누워내봐 짜로디 짜로 이마는 짜로디 짜로코 짜로디 짜로
0: 이마 그이노네 마이미깔 왜 보이네 세상에서 비교를 소리 아아 뭐이 바보 가시 타우디 뭐이 바보
2: 할로
3: 예 할로 들어 나 하고 드리고
2: 싸우고 드리다 신가랑디 거의 바보는 부어를 가지고 이봐 부드러드나 슬리행 먹으면 더 야드리다
3: 누디 너 시디가 많이 떠봐
2: 하
3: 그만 떠오시게 이놈들이 갈루다랑 좋아
2: 시다 낭주가라디 디우게 들어게 아니 뜨민뜨민 샷벗에 바나디 안 먹네 봐 뭐 세 거의 마가 바보면서야 아 사드린 친구잖아

0: 알아 니네 발악도 안 하네 봐.
1: 아도 이따 뭐 엄청 기네.
0: 갤레기야.
1: 코인의 러리브 보세. 양 라인의 방이네. 코이기 마카롱기 이니 타로기 자꾸 딜도. 어두대 양 라인의 방금 레미미.
0: 이니 타로 어디 누다?
1: 코인이.
0: 소리 양 뒷방 왜 와니 개노네.
1: 아드나네. 아이 이니 타로 기다릴 먹이. 넌 오빠임나 들고 오빠임나 들고 그네. 넌 이니 타로 기다 라노 따로. 아이 탐 먹이 거. 아이 탐에.
0: 에이, 가나기 번호라이더. 이만하 보이니?
2: 문나다오. 능나 시댁이 윰댁이 맛반 독부야로. 강해보라. 애인 아이신이 윰댁이 맛반 독부야로. 저. 시시 오피슝 안나서 더부야로 이돌이. 마이케이 가도움드는 번. 가도움드는 렐리. 오피슈터든 마루올라마. 타복 마야암신 아무것도 이봐. 아씨. 꼭 샤하래다.
0: 에이 따브라.
3: 따스래.
0: 에이 궁업도 보고 값 다 드리버네.
3: 타자르마바니 타자르마바니.
0: 아 파래 파래.
3: 너 사연에 이루자 징에다 타르마바니.
0: 너 시시에 오피슈 탱바야 로이돌이. 오피슈도나 컴플레인은 뭐로 올라마. 아씨. 에이 탱바야 로이꼬.
3: 호이. 아씨. 와칭 미진니에나 떠오르시나. 강한나바 시중옥이 아들바카 놈 떠오르네. 막 코한 것을 오예 토하드나. 아 이봉아. 이봉아 사나 토하이. 허글로 남부 브레이크 가 짜르 론나 빠 무타르 아니 꼬 라우라니. 아 할로 할로 호이 아 하우지오 지로이나마 호이나마 아야 무타우라게고 하지시야 이행바야르 로예바 모이타 모피살람다 얌지르 사운고이나마 아이타메타메
0: 아이 까나기 포노네 마땅 샤들라이드보
3: 아 호이나마나마 슈노파이 포토도 이행오예. 이봉아, 선아, 나 하고 가라고. 라오, 라오, 라오, 세. 제 다이닝 때 번지 타먹게 세, 사토 올라.
0: 예, 그, 신호권이 어떠시나? 아씨, 브레이크 파스니는 15만 통으로 칸다 많다. 신호권 안 사나, 개봐. 아씨, 마, 신호부터 오고, 신호부터 오고 봐.
3: 사토, 넌 자닝들과 가이노마 자게, 자는 너 벌써 이만 로야돼. 나도 많이 또 봉나 불어. 나 빠는 거라 니나 감동이나,
0: 어이, 가이노 난게 부리시고, 마시 야든 해. 암다 신신해, 암다 라오네.
3: 오 현장시 마히엠 다 합자람 기게 락자래 아 이봉아 왁싱 미친 시더네 피 숨마게 이만아 탐마바니 암달락 토가 파울서 살로 아이엠 단에나 파기스가 이놈들
0: 아이 뭐 해지네 마 시바 엄네샴도 시모 모바 시미 엄네도 시모 모미
2: 에이 폴락만이네 까나기 폴랑띠 영어 마빠네 킹래래 마빠도 혼도메 암띠 영어
3: 할로 오오 택나래 아 간호기 루홍바이도 나트로 아이시탄 파기 마사기도 나트로 야래
0: 시바 혹시 양그라바이드니 에이 오피스탄 그래서 싹도 엉따 넣으셨나보다로
3: 호이 로이래 라이기시에 암따 갓세기에나 따오리바니 탕도하게
0: 시드니 요거 이 쇼크도 훔쳐볼 그러지 꼭꼭 그래 세트 그러지 아사드 나트로 와 이는 아이지 그대 후보 레노 컴디임
3: 아이시에 마마시에 상이브레잉오 노이나 마로마 아이가이라 돔레드바 아이나 노이디도 낭나나 보나바 노이슈카 팜절라디 카르투르에드라세야
0: 오마마나트로 오시 이마이토 폼토구나트라바 미모만 노이토 노이가트니
3: 오 파리 야레세 마카타라누 아이네 노이기 로이나 낭나 보나게 이사다네 람헬라카누 오 바이 바보 삭티레 삼비로
0: 오 이마 아이정그게 아시라가 짝짝짝 응아니 노래 해 놓고
3: 나빠다 많이 가는고 낭네가 낭기 판나 방앙이니
0: 아이씨 이지나 사이 이동으로 어디 뭐 그래 이 시에는 인도 우리시 뭐 이마 같은 거 하나 이마
3: 까이노
0: 아이노 루파리 신고 온도 비워도 비벼놓고 니쿵쿵쿵쿵쿵 내가
3: 이 나랑 하는 나 들어 난기 레이키밤이 암덕가 나이까다이 통그라기에 아마 다 부부디니 이미시다
0: 뭐 고능 안 하시지 아이 시흥정이 해봐 아야 많이 내대 봐 고능 안 하지 아이짱
3: 시흥 안
0: 하시지 그래
2: 아이 이싱도 손들라 뭐
3: 아 호시 레이제레시
2: 아이 아마도 디닝 더우도 디야 가이가라
3: 아 하고 그래 아 브렉파스가 로이자그라면 내두기 시도 밤만바니 뭐 봐봐
2: 자나래
3: 하이비
2: 나서 아누파기 학덕시다 아이기 이몽시에 레카기 워리나 범오이브 따레 해 아 마나 숨만의 숨 더우도

0: 그런 아니잖아.
1: 아, 아이, 바보야.
2: 마마, 마마.
1: 아, 까야, 까야,
2: 아니 에이, 홍항시 그러기나. 아,
1: 응. 뭘 바보 홍항시?
2: 낭낭 나 싸는 시비 해만데 나 싸지 낭낭 로이는 망할 게 아니로. 아이 노샤, 숨 좀 빌어. 새 숨에 또 빌어. 불레가 부게라 그리도 게게. 에, 너는 더고 또 부어. 세 마부로 되게 마이시 보고 탐범레이 들어버니네 세. 마석세 인데 아무다 이런 어느 통과 동는 부고.
3: 왜
2: 감사해 이 어떤 날인 시대? 에이, 따불어, 사나리, 시, 놈이 똥도 빵어. 에이, 에이, 그라이들 셀리도! 에이, 그라이들 셀리도 뭐!
3: 아이,
2: 이 동시에 아무도 안 붙어.
4: 나 자는 거울이시 다 들어보 임마. 임마는 와클 락드리포. 아이 임마하게 낙다 좀 상관이야 임마.
5: 심하게 사토시. 사디 마라 먹보니 마마기 사닝 타오니 마마기 타와이.
6: 모마 아시는 타오라.
5: 마마기 사닝 타오니. 마마 쿠딩 마기 맙자세 마마기 마사닝 타오네
6: 오 닝타오야디 로이나 맞다 리오이 누나쪼
5: 쭈메 산 하이바 쭈메 닝타오 하이바시디 아파바 마군 마얌 분실라가 오이도이니
6: 응 마마
5: 이사수 닝타오니나 마탐푸나 막타낭세 콰이다기 타오나 아파바 하이바도 오이가도이니 까오누고
6: 호이 마마
5: 마담 분나마타 아숨바 땅앙가다바니 아초이바 아란바 마타우크르슈 란크레 하이바 아이가다바니코
6: 호이 마마
5: 예노이 마마기 산나 낭시 이마기 학장기 사루아마카나티예 이마기 학장기 가야 싱리나우리 이기 이센 쿠딩마 이사기 사루응악다니 두 예노이 시타바리 예모 상기라 올라오네 낭나사우라 아디네 분시다 싱나바 마야 맘탱나락도이바 아도 아이코이나 탱나 탱나라 자또이니 미풍쿠딩 막시에 아이코이나 이카이 쿰나가다바니 한싱볼루나 따오가다바니 마루마팡싱부 눈시나 로이나가다바니 노울룩나 자카다바니 가오야데코
6: 호이 마마 아도아 아이토닝에 마마기 사이도아 사피루
5: 마마 이세이드부 타닝 브라네사보
6: 후이 타닝에 사비로 아이 마마 기탄 파시다 통게바
5: 호이 마마 사케코 사케 도 이사기 진세 땅땅 토피기고 마마나

0: 헬로? 까나?
1: 바보, 아이, 사나토이네.
0: 하! 아이, 사나토이! 아유, 그래도래. 그리고 안에 받아요.
1: 그시 왔대. 바보, 이마도 카라파라브라.
0: 하! 카라파래. 아이, 뭐야. 이사와 갈 딸이 해나 이사 양파가 내 해보도 되네. 남아시 양하라오라.
1: 바보 이마도 또 봐야 미로.
0: 남아도 와리 샤바야라로. 마탄다 빵값다 값비. 바오 폭나 보더네. 카라 와르니 마 왕왕 뭉암들이니 봉어.
1: 아니 바보 폭나들에서. 이마기 권젠도 아무땅기 따닝문 이마기 권젠따도 양꾸이래 바보
0: 선아토이 남아세 아잉 슈퍼 속돔돔도 벗고이래 잉어이 남아도 호직 뜻뜸타 기둥아이리 이빠는에 막봄 호동닝들 잉어이 이빠와하기 노니니래래가네 능 포르 묵도로 웃고 남아가 워리 사부도
1: 바래 바보 나사가 이마가 와리 숙찬차 안행대 문어들어 허도비라 에이 타먹이 바보
0: 바래 타모 전하래 나사는 능부 흥리버시 에이보 까야암꾸이나 미남누는 뻑쿰 삐코하이브노 전하래

0: 이마, 나 사는 밑 고딩 마부 티브세. 너무 못해 탱나 보고 올리지. 나 사부 우드나 보 로트키 아우는 로트 크러버 이만한 보. 이북 나다 한 건이 떠올세. 오, 마시리 그때니 니 시대 다 한거겠다. 아, 니야. 아, 그럼 다 한적이 봐.
1: 그리 하게 이분 와.
0: 시포토디 어리바. 무시기 눈빛이 뭐 오키브 여버리냐?
1: 두두두
0: 시제
1: 오 많이네 많이 이봉어 이니에게 호디엔시더네 마디엔 칼가 방비라미 꼬리까지 헤헥 팽비라미 이니에는네 자가죠 너무 삐져버니
0: 네
1: 가이다 오라면 너 강대네 한덕대네 숙라 헥락히더래 아 이봉어 뭐 마기까나노냐
0: 이만해
1: 이만해 해봐
0: 아이기마 아 또이냐 그냥

0: 어머, 나사 와함도 하이제게. 나사이와 범세, 야 비우고 바보.
1: 이사안에 워칼 따르 버디기. 바붐세, 워칼 농아리. 아두, 닝음 나범은 딜로이나든 아두 막 잘리.
0: 바보.
1: 아유, 그리 하이게 하드노, 아유.
0: 바보, 이마도, 티베 아버수 티에, 황무꺼 오버슬레이트. 나신 나사안에 워칼 따르 봄이 곱시다. 이마 봄이 꼭 그댄 닝싱 눈을 내이래 바보.
1: 박이스나 토이
0: 이마나 마땀 뿜보다 남현바 이나 하이니 하이를 강다바 아티보 와이던 이마기 마품다 아이나 티나 티나 세이라바수 밥지엘에바 이 코치나 이마기 토라본 차도다 싱그 샤바 하진도나 너보 바보 아이보 삭삭히로와 아이 퍼즈나 뚱키로와 레카이 미나 이보 티나 강는 이하이드나 미코코딩가 이보 시체네서 키보 이마도 시수 아이는 말은 뭐라가 앙하위 오이는 뭐 펑캉드는 쩍크래고 바보
1: 미오백이 콩펌머머 수호이보다 능나 사악학 냈더나 운시가야 하고 아와버 삐리 하이버세 능나시디 능나시디 캉멍엄리 냈더라
0: 아이 캉해 바보 바보 반드기 라이브 미에게니 수분은 와징세 누미치 말렘기 이마기 누미네 누미다시다 이마신을 레이바 올에스 호마마다 살라가 이마기 명다 구도를 가르디땀니니 바보
1: 가이디 능나 하이비 와도 야암나 파보 와팝니
0: 바보
1: 이슈야니 어두부 어두부 남아도 바오마 숨바이익 시행 강문 드리버니나 마기 마토멍은 마마수 빵톡버스 레이디
0: 바보
1: 이바나수 얌티나 티나 나바부 세비키바
0: 바보
1: 나마도 아이부 아이부 와라온거니
0: 바보
1: 바래 분노막시 이바 이샤기 레이북다 숨늦담 넘는 톡라버니 하이는 칼라시 아 샤누구 거리 거리 레닝 봐 거리 거리 비게 칼리 봐
0: 바보 나 사기 한부터 없애 아이 아이 마기 명도 그리고 뭐 그러디 떠오니 바보
2: 가시 매기 아니스바 노마이징 놈이 아세 저히리 싱카야기 마망데기 롬 싱나 Festival of Hilaria, Haibadi, Mother, Amadi, Motherhood, Kamari Lingana, Pangthokpa Festival Amani. Ima, Ima Ginumit Haibase, Kun Suba Chahicha, Haidi, Ingsok, Lisingamaga, Chamapan, Nipanda, America, da Ahanbo Oina Pangthoknaki. Adubu, Official Oina, Lisingama Chamapal Taramarida, Methagi Anisuba, Nongaijing numit asibu imagi numit haina pangthoki ngasi mege anisuba nongaijing numit asida ima singi mafamda kari gumba kharadang kachage haiduna lakliba ina ofsana thogi mafamdagi wahai kharadang mayam punna taminasi
0: ahanba muktada ima puno pokhurum jare

아리브 film 아마디 마타미세기 쿠돌기 아로이바다 아목타미나시 라이슈르 메마기 콘젤다 타우나우즘 사무싱나 세이링바 마타미세이

0: 당드라바니 믹달
1: 다도이 까이는 난 강이도 보 세 아도마 하이바 홍무대시
2: 거의 셈비 못 보고 이러면서 다도이
0: 그런 말 하이 에이 나이 그런 말 하이 헬만 크레 마네 이마이 짜기 뿐치 노아빠지 야베 헬만 크레 에이 나이 그런 말
1: 다도이 세 세 또 오바 세카코는 난 와리 또 오바세 세바 다도이 또 오바 세 아두기 못하네 낭낭아 사이 하이겐 이 하이로 와도 아들도 말하세 세 아이엄 따닝해봐 세 하이로 보세
0: 애는 멍자 키바 멍신도 멍파옹 난 미우고
1: 다도이
0: 믹달 낭나 아들 사중 아이마 땀 애는 시중 아이마 땀다 낭 루홍 비우 믹달
2: 다도이
0: 낭이 루홍 먹이 꼬에 예쁘도 오라가이 진짜 그러게 믹달 낭 린터널로
1: 다도이 그냥 낭 낭이도 뭐 낭 나오러 다도이
2: 그 이놈 해도 다도해 넌 깨대로 그 다도해 아니 넌 기대 먹을 햇빛인데 다도해 넌 깨대로 그 다도해
0: 너그 인가 사이는 와서 크라방 악단하자 아기 닝마 심마 따대 동안 미우마 플리즈 아이 그놈
1: 다도해 심마
0: 마
1: 다도해 넌 내도 마 하이도 해디 아이 살러니 다도
0: 아이 콜린도 아이 플리즈 린토의 새로운 샘비오
2: 다도이
1: 다도이 세 바람 싸는 니가 이따 오구노바 라오세 라오 이몽시앙가 각다 보타올라 라오오바세
2: 오이 슈그리도 와드나 누가 뭐 할리도 깨도 보기노 이몽시앙가 보타올라오시 실라오
1: 나이나이보아시아를저번에너코야마타요오다쇼야타노이나코야이부터모이시는욱시바마타야오데노이에이나이익시로마토르노코이에이기모폰데레이마나무포무글레타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이나코야이노
2: 기도록 해. 난, 난 기도록 해. 다도해.
1: 다도해.
2: 남이 똥도 빵과 해보니 다도해. 다도해. 에이. 난 이 닉무통 나보기도 막. 난 나 아이고. 와, 굳이 막. 에이로 이해하라게 다도해. 난 이 닉무통 나보기도 막. 에이. 린토이가 쇼이들의 로운 게 다도해.

0: 허브니 티누와는 탕 멍엄들을 끄다이 이몽들레요 하비세 숙야야디 누나 이마 운동뿐이 됐고 나 콩파보니 티는 탕 멍엄들어가 끄다이디 누릉나봐 어
1: 이마
0: 능부 이마부 그런 마이는 강는 시계 이마는 능부 마뽕 파는 라영비 숭감다 이제 아기마 또우세 이마부 까야 웅고 이네 옹고 할변호 미마 후르 까이 노마 짜르가 이마이 짜뿔럽 시민은 그러시나 이마는 한몸만 뽑다가야 목밥 떠오락받나로 한나무끼만 뽑스테 이마이 잡은 속이암라 와메이 빡들렁터리면 세 이마 강문
1: 이마 에여와리 이마 에이복은 공신은 강도 뽀타하게다
0: 미니 예금 파자디 라우치 이몽드니 티네 뽀타로 라우 세
2: 그놈 덩색 이마
0: 그나 이마 이봉호치 농마 랭비를 안 봐도 나트로 이봉호
2: 호이
0: 눈밑에 숟가리 빈다발라 이봉호 호이 마이 하이람다나 또 맨 짜키 나시디까리 레르게 이봉호나 랭비를 이세야
2: 어 이마가서 이나 바바 호이 매암 다자키부도 이마 호이나 파서 나이비를 까마래 바바도 얌 사오나 할래 이마 호이나 까리 하이비를 게 이마
0: 가나노 이봉호기 바바 하이시보 이마 바합다 방암드레 가나
2: ngasay ahalan iyong lamdro ima
0: ay ma ngasayo ahalan iyong lamdro ibungogi babaya
2: hoy
1: kanagado we are again ma
0: niyusit ngasayo ahalan iyong lagan ng bumamuoy kaya harami na imana nang wanda wari libat
1: kariya ba
2: ma ay koy babana iyong sige karimang nga sila mag Bapaknya di mung sigi mang nabo waham tak hairamu yang ini kali deh ima.
0: Bunga.
2: Ima untuk ngai bikoi.
0: Kita tunggu nanti lo.
2: Nanti ima please.
0: Ima yum ni wah kena ngangin deh.
2: Nanti ima.
0: Ima buah makatahan kanu.
2: Ima untuk ngai bikoi.
0: Kita tunggu nanti lo.
2: Ima please.
0: Siapa? Ini ucit tapi miao ini.
2: Ngasai bapaknya miam sakit bodoh. Masa ini yam kena hijab lagi ni. Aina hijab suhu kiam kair gini ima.
0: Ima.
2: Aini thado siam nungsi. Masih lagi ojek hijab ni. Ai mabu hat ke tup ke haba makti na tiedna ima
0: kai ne ke moi ma pam cha chi dia
2: tadoi ai ne nangon dai kitra kari gum ma biktar ng nang kai nar badi nang ai ga lu hongda bani haidna hojik ti biktar sulin thoi ga lu hongkre adu er badi nang
0: hi ma nung yam kan li mi
2: nang ai ga lu hong se ba tadoi
0: nang ngang du kari na nang ngang du kari no Noi na pam sa je mi usita ban biao. Imai jai kana sulai te kai shu to bang moi khan dun na khoi. Phamung de yata dun lei re bi cha bu imo wei jere ge lu hong chi na hai ba ga manang na pa do.

메가하츠 아마가 훔댔으면 망하다 생독절이 바카스 바님 팔기 FM 상하이진을다 아돔나 마클마텔 터름싱 따비리 상하이진을다 후질 안톡절이 나하롤기 콘젤

시드네 떠오버니 파제방감 자라로이 파대바야디 파제방감 자라로이 파대바야디 송암 행암 자라로이 아쉽나 산들전인 곰비 마몸라래 맞서 퇴비야니도 신다 보도 안하도나 달랑리 산들전인 곰비 비먹바이만 웅다까리 갈리 모이랑기 퇴비세 가보이기 묵기 묵가랑나 쇠레이 샤바해람로이 아도나디 가보이기 묵기 묵가랑고 더구나 쇠레이 비샤타나라게 갈랑리 마빠이붕어 또무닝 겨우다 한갈리 마빠이붕어 또무닝 겨우야 당방나바다 자드렉전인 곰비 마몸랑을 맞서 돌비야니도 쇠레이 비샤타

0: 땅 비려다봐 셰셰 낭낭아 시나용 깨게 모양남다 말람다기 맞담다 빵이 샤왕나길래 망다 저거이 사람 모두 더이비 아이붕어 이용 깨게 모양남담다 저거이 사바디 봉시엔 빼나야오이도 이 빵이 시대디 레게드라네 뽁바 빵이 샤왕나 발레리도 샤나할 하이 하이 하이 하이 거보이기 뿡에 이봐 새냐 이봐 빼나 공부 뿜나 막 더럭로 이 몸랑을 쫙 털비저고 사가더리 나나이 걸레 자리엥 엄마 빠기 모임비에마 샤나할 거보이기 뿡에 이봐 새냐 이봐 빼나 공부 뿜나 막 더럭래 저고 사로도 털비
1: 세비멍의 세계 도롱게 안 보이나 사이콤 남징 레메사는 삭바 모이랑 사이 털비나 거보이기 로이 가락보기 마땅 실루파타미 나래.
0: 어이 따자리봉.
1: 하루에 베시디 노파나 수응시기 더럼 혹독보다 닝싱자키바.
0: 응.
1: 아노 우버 동 톡수나 누밀레이 타리바 롱미야마가 나약 오늘도 노거리 와타이 사나자게.
0: 어이.
1: 더럼 마시고 부터 비바나 라이스 안드싱 타니.
0: 응.

0: 세배마가 세기 다룬 게로 이보이나 아노 우버 동톡 수다 아노 우버 동톡 수 시즌에도나 누밀레이 다리바 각싱득이 게트림이 뭐라진 고마르고 나도는 사보 와리웠다 이실로 바타미나래
1: 호이 따자리봉
0: 더롬 마시고 부토 비바나 라이스 안다싱 탐네 아도디 세배 마 동안 와 더롬 까야 아무 수 이실로 바타미나라버니나 나 시기디 마땅하시다 묵 하나나버 더러시
1: 파니 파니봉
0: 더롬 따비르베싱 보아 묵가 하나 그룹자리

거기 스튜디오에 탐자리 봐 모바일 넘버 9863102016 아무튼 그 신작에 9863102016 넘버를 쓰다 너무 거잡이 봐 머니뿌리 필름 좀 맞다 미세 신간 비력 봐 야라거니 나시게 한바 이세 구돌 떠오는 바기다 먹다 럭커짜리 왓츠 메신저기 구탕도 다 비력 봐 간 비력 리비 세이시 더우다 멍기스나 군자오 때라 호비되기 모릅나 다비력바 메시즈니 간비력리비 세이시나 이랄 오이르기 필름시되기 푸스파라니 프레미라 마얌게 푼바 콘젤다 프레미라나 세딩바 두가 푸스파라니 낙비가니 푸스파라니기 콘젤다 프레미라나 세딩바 두가 디젠드라마디 군지 비하리나 세랑 비체니 나시기 굿 이브닝 마니 부르게 한 비체이 구돌 땀자리 담이 내렸어요.

마탕 달라 코치 리바 이세이시 타자비기 왕무다 필름시대기 디네 서르미기 콘젤다 사르 줌남는 세링바 오케네 막상나 세랑 비세니 칸비르리바 머릅싱 시나 우섬 이보초 라스쿠마르 보라 탕메이번 줌남레카이 우섬 레렌톰비 우섬 이텔 우섬 니비아 탕메이벌 줌남레카이 시나마얌바 와이 마나우바 Y. Bikram, Lamidung, Maning Lekai, Marup Singh Sina Khan Birakpani, Isai Kudol Tawzari, Tamidasi.